안 주나? 아람이면 이렇게 열어 놓으니? 오셔라만 사람하고 그리고 지나바람한 진우월아리 무사 미칸 왕간류아리라야에 하루 때문에 잘 오시겨라로 아좀이나 오간여 걸어가라